0: 그때 나랑 보겠어?
1: 차이나?
0: 차이나?
1: 응.
0: 야, 둘로 눈을 쌈서래. 눈가 자라해라, 법이 들어만 있지, 막이 웃대, 이 봉서래. 몰라, 대하자니, 둘.